샤루이나 디에 두 콩렁리 꽝날라이 바우시렁르바 마땀마두나 꽝날라이 바우시인바디 까리 농기누 하이르바디 번시 나눙 요이마야이 따우달랑안바 타비에 싱꾸린 아빠안바당 따이방유 시다바나 하이하이 말리마 따이방 아빠안바다 시다야이 나다야이 까야 이루이다나 보우딱바부 따이방유 시다바 마하기

아유키 신타 방락레 라이림비 마학수 야카이레 본시기 신타수 방라레 잉루 잉루 쿠딩다 이녹다노레 이파타 파제레 헤이닝 TV 마호사 닝티드고 나하키 쿠셈세

맹렙아 엽기나 알보 구름저리 한나한나 또올라바 분시부 나하기 맹렙아 망알나 방글 하피레로 신다 방글게 나하기 깔라바나 띡나 구박장 좋다라 글로 인해나 끝절이나 펌다 시행라부터 모이나

우리 마이케이드기쇼 아목한나 강 라타자트르노미다 시다 야이프파우실 비저리 마탕다목 다비레시 닝옴범 란자나데비기 콘젤드기 부렐 아타오키 에이치나 세랭바 잉아 잉엔기 농주나 아숨나 세호바 마타미쉐이 마모

마시누미당 뽕 따룩 미니님 부채밤을 담다 공간기 털음다 담저리 디프티 디렉터 MSME 닥터 시남 요렌 돈바메테가 오늘드나 와리샤바 담저리베 히람 나하싱다 스킬 디벨롭먼 기마루 오이바 오늘비게다바 임남바부 털음 부톡비 농톰범 로마 아카스반 인팔 혹시가 뭐 샨독저리 나이코 따키시

외로우려 농장아. 이 비에만가는 것만 적당한 기본과 알레이브레니 봉아. 이세이 샥바다 강디 바시 콩버더니 강디 강너 기버와 머디 레이풍 투 이거

0: 강범 독과 매암두마 업스킬링 보이로 리스킬링 보이로는 들어가 크로스 스킬링 보이로 자일레 이베 타입 옴도 아두 로잉 카버랍다우라가 아두 강전바 마기 신앙 사기 트레트기 파르클러 트레트 스페시픽 스킬셋 하이레코 아두 나타비다 이나 강도 이제 개독도 이노 아이기 아이기 동안바 노마 이제 나하싱게 하르게 된 사기 거의 타박 팡바 팡더버기 사마삼스 차오나 레이르니나 이나 강절리바 헤절리바 스킬셋 시나 아이기 어닝 버티컬 라마 아이기 센토 람비마 아이기 센파마마 샘자바 야나비 담박다 아이나 자나니 간절히 스킬셋 두기 마기 아이기 하이토싱 도두 레이레 아마락도 아이 카노마 비즈니스 라인 아이기 벤처 아마 심가 합절라가디 헤나 카나바 아이나 타우리바 스킬셋 도 헤나 마풍 파바 카노가 술라카도 이네 두 전에 사기 코이 크로스 스킬링 카나 사이모왕도 판자기비도 크로스 스킬링 데 락토 이바 아이나 합천 도리 보시 카나 카나노 아이기 레리바 드레시다 자나 도시나 카나 카나노 카이제 제도 문나 칸독 비라가 칸다 비라가 상절라가디 아이나 타무리바 하이루리바 신팜두 카나범 레이바 아이게 첸돌람비 메기 신파마마 셴마다 마이팍나 쪼바 쿠라이마 오이베 야니 비초조 이 탐자게
1: 아두고 호지 파오보다 코기 마니불기 오이나 캬미암나 카나바 펑크레 두가 카다이 카다이다가 코이나 쩨라가 마시기 스킬 데벨롭먼기 프로그램 싱치 카다이 카다이디게 코이나 토베야이 하비기 마탐스 도터 키팅 탐비나
0: 마니불기 오니 엔자라가 딩 사이 코이 엠플로이먼트 엑스체인지 다 2025 기 마퉁 이나 레이디 시기 락 마리가 마카이 카라 타박 티리 아이나 온 온 레코터 레이디바 피거시
1: 레지스트레이션 도리
0: 레지스트레이션 ahoy employment exchange ai thabak theory na resa tawga ladies aduga whereas sagi ai chane sa thabak pijaba atra mi kram ga thabak pibanga mi ba dumba misagama oire gari hiring sa official haragana scheme ting daba ting dana tawyari ba udam recession nam su thudong dona khangbire july 2026 pok da ladies manipur ge na lamaga lising kuntra ga mapan ga khara news lady aduna saibji ha jage bido thabak theory ba na singi masingna lak lak mari ga makai khara ni ladies aduga sai chane sa thabak pijare mi kram ga thabak pirena sai resa tauriba udam resen recession tauraba dumba masingsina la magalising kuntham mapan khara khatani jik ladies and lady ba gap si sai udam recession taura si ding sai gi naha kaki wasunatre si da ding sai gi dum is cannot like trade employment exchange given a ding sai gi magi is cannot dum lakadu expected dum lakadu ni minus it lady me am si employment exchange da sa ming changre ai thabak korok pe ai kan to bi ai na ngai lebin hota sai haje ning ding sai gi angang singna satra satri singna sai gi taminge dang na jik lakshu lae dum nep 2020 lakpadagi di laikak tamambadagi hendoka sai skilling gi vocational gi component so dum yorok pagi mamim di dum amna dum koi usu minari dum dun haijening ding sai gi koi tamiba like to adu tamingi de hona aina khangjan bada haijan bada ai gi chana ga doba training singna kai kai tawri sima yoksal lu bada ai kana ni sima yoksal lagai sima dawi ai na adu torok pasina kana tuisina kai noira ga di lairik tamingi de gi hongna sai gi thabak phangba ya ba thabak piba ngam ga doba adu mamisa ma oirakpa yanabagi adu gi lairik khutam do tambo itaraga di sai sida koi thabak phangde leite hari se sai ta seng nara ga di sai gi lari khutam soi bane de sida dum ai bi chairman ba tholu jum chai jage adu na sai manipur ge nau je hawak lali ba na sing da ai je ningi di chana sa thabak pija ba yanan ba khutam khangbam thok ba skill se sing do na ke ge oi da ge kai do ai ge na chana ga do sing na ke ge oi ga da ge kai do adu ma am ga bok da khandok pi ra ga adum tamma ga lak po itar ga di lai tam mu dum lo ra pa da sen pham hang da ba adum ba na sing am am oi ni ep chin choi ai je ge dum do na je manipur ge ne yang pada dum hoy national context ta yang na pada dum fluid race adum wangi manipur ge so dum wang dana lady se dum khra gai di na sing na se gi saka ge thabak ta na thabak na te ai gi haijari ba skill set sing si na jar ga adagi muk lady ba sa gi mayam bu lamjing lam tak pa oi na budam ta lady ba center sing office sing kana kana lady kai dong sa gi ai like ta mingi di de hung na pung ge na sa yu sing gi kan ha ra ga ti dum koi college sing da office ki activity gi or antra ga office ki mobilization part amu oi na entrepreneurship awareness program for entrepreneurship as career option for educated youth kana sai is maina tonjaba dum ba program ga so dum koi college sing daga dum koi chatha jari manipur ge na mapung oina leri bang sai skill development ki matang da koi na tana ba ya pa center sing office sing ajer ga din sai koi industrial training institutes iti leri pradhan mantri कौशल केंद्र पी एम के के मैम सुन थोड़ा ना खंग माइनस कोई मणिपुर सोसाइटी फॉर स्किल डेवलपमेंट लेरे प्लास्टिक रिलेटेड कहरगना कोई सिपेट से लेरी मैम सुन थोड़ा ना खंगी नेलिट इम्फाल लेरी फिसा लोनसा से कहो है वेबर सर्विस सेंटर एंड हैंडीक्राफ्ट सेंटर मैम के थोंग लाउना angduna lady adagi manipur gi kanosing da lady bang sai crc skill development ki tamakta lady ba fishing chini habitai thamjage adagi sidagi endo ga ng sai koi manipur ministry ga lady ba department of vocational studies and skill development sidat chathari bang sai gi bibok mbok program ga se dum yauk san ba hijan ba da

0: ꯀꯔꯤ ꯂꯩꯔꯒꯦ ꯇꯥꯗ?
1: ꯑꯩꯅ ꯍꯥꯏꯒꯗꯧꯔꯤꯁꯤ ꯌꯥꯝ ꯆꯝꯅ ꯍꯥꯏꯒꯗꯧꯔꯤꯕꯅꯤꯀꯣ, ꯅꯪꯅ ꯌꯥꯅꯤꯡꯗ꯭ꯔꯦ ꯇꯜꯂꯤ ꯍꯦꯛꯇ ꯍꯥꯏꯌꯨ꯫
0: ꯀꯔꯤ ꯋꯥꯐꯝꯅꯣ ꯇꯥꯗ?
1: ꯑꯩꯒꯤꯁꯤ ꯂꯥꯟꯅ ꯂꯧꯒꯅꯨ ꯀꯣꯏꯕꯦꯃꯥ,
0: ꯀꯔꯤꯅꯣ ꯍꯦꯛꯇ ꯍꯥꯏꯕꯤꯌꯣ꯫
1: ꯅꯈꯣꯏ ꯏꯄꯥ ꯃꯅꯥꯛꯇ ꯁꯥꯃꯨ ꯂꯦꯝꯕ ꯀꯧꯕ ꯅꯨꯄꯥ ꯃꯆꯥ ꯑꯃ ꯅꯉꯣꯟꯗ ꯉꯥꯎꯖꯕ ꯑꯃ ꯂꯩꯍꯧꯕ꯭ꯔꯥ?
0: ꯂꯩꯍꯧꯕꯅꯦ, ꯍꯋꯥꯏ ꯃꯊꯣꯡ ꯀꯌꯥ ꯆꯥꯕ ꯅꯠꯇꯦꯗ? ꯑꯗꯣ ꯀꯩꯗꯧꯔꯒꯦ ꯇꯥꯗ?
1: ꯅꯪꯅ ꯅꯍꯥꯟ ꯋꯥꯏ ꯃꯊꯣꯡ ꯀꯌꯥ ꯆꯥꯗꯦꯅ ꯍꯥꯏꯔꯤꯗꯣ, ꯑꯗꯨꯗꯒꯤ ꯍꯧꯖꯤꯛꯅ ꯅꯪ ꯀꯥꯏꯅꯕꯒꯤꯅꯦꯗꯅ ꯐꯅ ꯌꯥꯝꯅ ꯍꯦꯟꯖꯤꯜꯍꯧꯔꯦꯕꯨ꯫
0: ꯃꯤꯒꯤ ꯃꯤꯒꯤ ꯋꯥꯈꯜ ꯃꯤꯒꯤ ꯃꯤꯒꯤ ꯃꯑꯣꯡ ꯇꯥꯔꯦ, ꯑꯩꯈꯣꯏꯅ ꯀꯔꯤꯕꯨ ꯇꯧꯒꯅꯤ?
1: ꯑꯗꯨꯒꯤ ꯃꯇꯥꯡꯗꯅꯤ ꯕꯦꯝꯃ ꯑꯩꯅ ꯍꯥꯏꯒꯗꯧꯔꯤꯁꯤ, ꯃꯥꯅ ꯅꯪꯁꯤ ꯑꯃꯨꯛꯇꯪ ꯎꯅꯔꯒ ꯃꯥꯒꯤ ꯃꯑꯣꯡ ꯈꯔ ꯃꯈꯩꯗꯤ ꯐꯒꯗꯧꯕ ꯃꯥꯜꯂꯤꯕ ꯁꯨꯝ ꯏꯕꯨꯡꯅꯀꯣ, ꯁꯝꯖꯤꯜꯂꯕꯗ ꯑꯩ ꯃꯥꯕꯨ ꯅꯣꯡꯃ ꯑꯩꯈꯣꯏꯗ ꯄꯨꯔꯛꯀꯦ, ꯅꯪꯅ ꯃꯤꯅꯝꯕ ꯋꯥꯍꯩ ꯈꯔ ꯈꯨꯗꯝ ꯑꯣꯏꯅ ꯍꯥꯏꯔꯕꯗꯀꯣ, ꯍꯟꯗꯛ ꯃꯄꯣꯛꯀꯤꯗꯤ ꯂꯥꯏꯕꯛꯅ ꯇꯝꯂꯝꯗ꯭ꯔꯦ, ꯍꯌꯦꯡꯕꯣꯛꯇ ꯊꯨꯡꯅꯔꯁꯤꯀ ꯍꯥꯏꯕ ꯅꯪꯅ ꯊꯣꯛꯄ ꯑꯩꯅ ꯁꯨꯝ ꯋꯥꯔꯤ ꯁꯥꯕꯗ ꯅꯪꯒ ꯑꯃꯨꯛꯇꯪ ꯎꯅꯔꯒꯗꯤ ꯈꯔ ꯐꯒꯗꯧꯕ ꯃꯥꯜꯂꯤꯕ,
0: ꯈꯟꯅꯔꯁꯦ ꯇꯥꯗ?
1: ꯅꯪꯕꯨ ꯃꯉꯣꯟꯗ ꯁꯦꯝꯕꯒꯤ ꯋꯥꯗꯤ ꯅꯠꯇꯦꯀꯣ ꯑꯩꯁꯦ, ꯆꯨꯝꯅ ꯋꯥꯍꯩ ꯃꯉꯥ ꯇꯔꯥ ꯍꯥꯏꯖꯤꯜꯂꯒ ꯉꯥꯎꯕ ꯐꯒꯗ꯭ꯔ ꯍꯥꯏꯗꯅ ꯈꯟꯕꯒꯤ ꯋꯥꯅꯤ꯫
0: ꯍꯣꯏ, ꯃꯑꯣꯡ ꯌꯦꯡꯉꯁꯦ ꯇꯥꯗ,
1: ꯍꯧꯖꯤꯛꯁꯨ ꯍꯥꯏꯔꯤꯕꯁꯤꯗꯤ ꯀꯣꯏꯕꯦ ꯃꯥ ꯆꯝꯅ ꯍꯥꯏꯕꯅꯤ, ꯅꯪꯅ ꯇꯜꯂꯗꯤꯅꯦ ꯇꯜꯂꯤ ꯍꯦꯛꯇ ꯍꯥꯏꯌꯨ
0: ꯇꯥꯗ। ꯑꯃ ꯑꯃꯒꯤ ꯋꯥ ꯅꯠꯇꯕꯗ ꯆꯝꯅ ꯋꯥꯍꯩ ꯃꯔꯤ ꯃꯉꯥꯈꯛ ꯍꯥꯏꯕꯕꯨ ꯀꯩꯗꯧꯋꯦꯒꯦ?
1: ꯍꯣ,
2: ꯑꯦ ꯃꯨꯕꯤ ꯂꯦꯡꯁꯤꯜꯂꯣ, ꯂꯦꯡꯁꯤꯜꯂꯣ, ꯂꯦꯡꯁꯤꯜꯂꯣ, ꯇꯥꯗ ꯐꯝꯃꯣ ꯐꯝꯃꯣ, ꯁꯥꯃꯨ ꯂꯦꯝꯕ ꯆꯪꯉꯣ,
1: ꯍꯣꯏ ꯐꯔꯦ, ꯑꯩꯃꯥ ꯍꯩ ꯁꯅꯥꯇꯣꯝꯕꯤ ꯂꯥꯛꯑꯦ, ꯍꯩ ꯁꯅꯥꯇꯣꯝꯕꯤ ꯂꯥꯛꯑꯦ,
2: ꯇꯥꯗ ꯑꯩ ꯆꯠꯂꯒꯦ, 땅 쪽에 다다 이제 놀게
1: 야로 야로 짝빠 야로 짝빠 야로
0: 다다 아이 형제래
1: 아 이제 마 아 랭실로 랭실로 아 아이네 나나마다 자 땅에 나 떡나 바이
0: 떡으로 다다 아이 마 아 검다우리게 누가이리바 나트로
2: 누가이리
0: 우나다바수 자히 파나야마마니
2: 자히 오흠 타머리 눈밑카라 나랑 파우보다 낭나 루홍 키바다기 눈밑 꼬마 토이니 우나드레
0: 하이마 양 꼼나 바람이
2: 맞아 아이기 타오네
0: 다 사물렘바 아이코야니 가이나바세 아이수 얌나 누가이데
2: 아이수 누가이데
0: 나시 다 꽉보이다 라카니 나 하이바타이 단자레 아묵땅 우나라가 생동나게나 라꾸네
2: 생동나세 아이아이
0: 생독바 하이바부 아이코야니 한탁 마폭시마기디 라이박타 탐람드레다나 하이무기 마폭도 오이나 통나라세
2: 하이무 마폭도
0: 호이 아도 아 라이라이박타 사강나나바 세 시시엠타 록신비오
2: 가이누시보
0: 시무타 록신비오
2: 가이노바
0: 쿠다이 아랑바
2: 가이동노바
0: 시시엘라가네 라이라이박타 ngai비라모
2: 아 라이라이박타
0: 호이 아도 한탁 마폭기디 아이세 케익 폭민나바 나절망니 하이나 칸비유고 제라우버기 구돌니 가이 너무 가파이시나 세 갑가노 갑가노바 세 갑가노바 세 아이와 하이게바 아이세 라이박파다나 라이가기 타박 아마수 도레
2: 능바
0: 호이 돌롭자레 아두나 아 시시엄따가 록신비요
2: 치니까 이게
0: yam de ba lu pali singa makhatani
2: ai lo roi
0: lo ba
2: lo roi
0: nu ai roi ba ai lo de se lok chin lo ba sina ne chaning ba thakning ba mada sijina biro aduga haye muki ma pok to ngai min na si
2: ado a ai gi budi khudai ara ang da se la ga ngai ramani nang gi di
0: ha ai gi a ai na de na wa ma chu gi 피 아마가 파니 아마가 셀라케
2: 디노와 무수기 피가 파니까
0: 호이
2: 아두디네 낭신네 디노와 마나나바 나시반드나타나 나나톤기 헥 마카기 카당 파우네 앙앙무나 뿡앙앙의 상호버가 디노와 무신마나나바
0: 아도 아이젤라게 다사물렘보 하영 묵기 먹복도 가우나 곰시 바이 아이젤레고 바이
2: 아이부디 소이로예 난가 소이라카노 따꼬악베네 사키
1: 아이 아이디에 아이 뭉글라이니 가이데 가임도 보다 하우드레 까리까리 하이나 그러게네
2: 따꼬와 마나 이제 농디 농집자네 다다
1: 하
2: 라이프 치는 땀더보기 동료더보니 이거 다다 아도 다다 말을 빨리 신경을 비름배 다다기 와비만 성화 켈로게로
1: 야래 야래 야래 너 오늘 비름 많이 남기지 뭐이러 바래 바래 여로 여로 여로 여로 여로 꼬
2: 마수 그대이 마수 디노와 마수 그대이 마수 디노와 마수 그대이 마수
1: 그대이 마수
2: 그대이 마수
1: 하나 또민 또민 레이 제람부도 아이는 소이로운 심을 롤한 바 다도리 브러네

0: 누나, 아, 엔주, 나라 보 통항어. 아이, 뿡 따라왔다. 부등아이리, 꺼리는 농야이 두둥아이리네. 아이, 루코이비, 통항우네, 통항도우네. 아이, 난 뭐 뿜어보라우. 아이, 루코이비 통지 꼭 하이라게!
1: 통세, 반라바디 파부파니. 사닝 바할락니 바마탐데 헥띠야레. 아힝데 라오콩드나 앙아와 파이동나. 사피루바드나 아파누가이 타박짜뽀 오이라디 파이. 좌르 사나바두부 호지뿡께 따크라게 따라따라 마토이 힐라마니
0: 따라따라 마토이 따바시 붕어 시대로 하 아노브라이바 농디기 캉레르바나트로
1: 수험드나 앙앙심 뜨바 마이호우나 사갈레 하이엔기 깨탱이 부거다바 뽀짜이 칸도 칸진 마랑당 깨탱레바데 엔창나피야 야말로이 빠실레
0: 사갓바도 이닥 탐험 바두부 비탁드로
1: 비탁가다바도 숨마 쿵가야 비탁가다바 노가야라 비탁가다바 노마 펌강드레
0: 아이나 짤람다 아이디다 퍼지는 하이런 바두부 난기디 아이나 하이부도 따로 해봐 고 좌르사나 바삿 기다우리 해야되나 핵차우 같바다
1: 오마기 누파나 마사나 부훈도 오마가 좌르사나 바삿 기다우리 하이부다 하라오바 사오리도 부 눕히려는 거더라 시엘라우리 이놈마다 수다디
0: 아두디에 시엘망에 능원득이 비우디 농두디 하이크라브라
1: 아두가 하이어디네 아이움도 라이트리드나 이빠암다 삿크리드나
0: 야야또
1: 야니
0: 두밀레 야 아이 바기 헨주 아 그래 에이, 그대로 봐. 하, 제, 에이, 예, 에이, 이님지 그렇게 레이딘 헤이. 아, 혹시 그더위, 얌 인담으로?
2: 응, 인담데.
0: 아드디 진카브로.
2: 카라 카라 카이.
0: 아, 혹시 농당기 가리가리 잘 봐.
2: 가보 카라 잘.
0: 작디 잔인드로.
2: 잔인데.
0: 제, 바빠 와하기 꼬. 진카브 퍼나바. 작 자닝 나바 히닥시 제 시크릿 택시고 아드 데이디 낭오브라 이름 호라가라 자크라 자가다 보니까
2: 오빠 마마 사연데 얌사위
0: 하 나마세 에이 나마세 앙아오비니 앙아오비 하르디 사우라카네 보고 아드나 앙아오비 앙아오비 사우사우
2: 앙아오비 사우사우
0: 앙아오비 사우사우
1: 에이 나빠 나사카이 농아 내리도
0: 라이코 상비
1: 아힝시다 에이 오라오라
0: 도모르시 라이코 상비

0: 아도 아이나 비 모이 매야입니다. 아이나 하이저닝 입듯이 시기 말음 디냐?
1: 하이비 다다.
0: 아 우사르 시부디 타레 시기 뚱드디 하우바 하우더 보기 와팝니까? 하우바 하이버시다 꿈나 시에나 비바마.
1: 허이 숨바니.
0: 시에나 보기 시 아 이선싱 매야기 아이 루팔리 싱 따라등 자히 먹이니고 아 이 거절하기.
1: 다다 거리노 세려드르바 수야이다 안녕세나 자기
0: 와펌 두수 누가이 아두부 아 마이라 상기 누미당 마얌 톡바다 하이라 짜바 아두가 마이타나 징벌레이네 나바 아두에 또 오이비로 아두가 아이네 밤저리시 마타 이행아 이행아가 이싱 크라크라 짜이비바 아두기 카리바 와치에 칭시에 아티 아카이 잉신비바 밤비시바 야오르가나 잉원다 바오 하이비라바 마우치나나바 짜라 로비라바 에 아이슈 마르마르 달락세가니 우타바디 라이 호헌바두니 루리시
2: 미소미 아 자히 쿠딩기디 엔바이로먼트 데 반나 마하사타 우마얌세 타크레 타크레다나 방라우다 라우바 아토다다 우디 이호 호다바세
0: 에 아두니 비마 우타바기 노미 노미 바삭담 파우시에다 티비다 아드가 우자라나 타니 훔다 깡그레 먹고기 농미베 삭담두디 이음염다도 막 랭드는 레허리 하이바빠
1: 아도 따다시 우사마야마마 타드르 마타망 할리바 빵간 망 할리바시 랭악뜨기 챤탕가 팡비브로
0: 예 가다이데기노 아이야두금바 단자디 아두가 아이네 셀 카라카라 마야암다 비저리베시 마시기 마룸다 능시그라바와리임 레그라잔
1: 카리와리 오이라바노
0: 하이 비마이시 이자마가 누피가 코에 홈 레이브네 아도 이몽 모농기 자바 탁바기 셀툼 아이 새로 야자데 앙앙 라릭 라이슈 마피 마롤기 셀툼 아야맛 테 부톡데 아두가 아이네 로나 시엔 크라크라 탈리 아도 아이네 시엔 탈리 바두 레이두 칸가디 누피네 잉원다 가실라 아네드나네 아이 농당 농당 시에 두칸 쪼바마기 히삽 시에 상 슈부 짤리브네 아두다기 방학바 셀도 아두나네 아이나 마이라 바이비 마이벨 싱다 아두가 클럽 싱다 시엔 크라크라 비저리 바시
1: 야는 능신이가 아이네
0: 아두 아이 로이나 비더디냐 아이 조아르 사나바 짤리니 아이 눈틴 와루 보기 포타바 짤리니 에드나 하이 젤리바디네
1: 하이마

0: 그건 힘을 못 쓴다고 그래. 소음은 소아시다. 우빠리 염 타진 비리체. 그래도 보이노. 까나기와 따로 다 비리노. 소음도 내 하이저리체.
1: 아, 마두기 와품도. 아이는 똥자리시 라레 할 수 야. 아도가 준비 할 수 야니. 아, 미엔 과자도 과자도 보기 와달라이라.
0: 아이 뭐다.
2: 아이 거기서 미엔 과자도 봐 따돌이 봐. 하, 우 타진 비리체 남길람 라이 봐.
1: 아, 람세. 아이 기순한테. 아도가 송기 순한테. 레이바키 람네. 아, 레이바키 람다 타자바니. 아이는 똥자리시 아이 길라나이 타바. 아이기 까나나 보기 대먹다 나티. 매양기 뚱기 미롤기 까나나 보니.
0: 뚱기 미롤기.
2: 아도 와도야 돼. 나는 우따라꾼 타라가 뚱기 미롤게 까리 메릴레네 보게. 아,
1: 와펌 누기 와라디 아이. 노모 펌 잡음도 생독석에. 미양 그이 잡아 맞딜라고 까나네 아이 소이든 하이지기.
0: 와티. 마도. 와티 거기네. 낭낭 앙두리도 로인캉이 낭군부디도 아캉 아이 아소상 깨악깨악 낭크리버
2: 낭크리버네 아두가 낭낭시도 우타질래 시도 아이코에게 러북레이래 우머라 정칠래니 우나마 양긴칠래니
0: 이설그리니
1: 우나두디 따바파리버니다 무탄제이야마니들레하오 펑가도리버니 아이 세 우자라 망아등 타자라마가 일입세라게
0: 어이 마카타버네디 한타리 수수 포토껴도버니
2: Lambi bakukni nesu taribni.
1: Maduna matam matam gilenga ki thoram thoksil tarani. Kanana khangba lambi ahum semani edna aina thajari sina mayai aduga sigi wang mada somnakan lambi ani malakpa so. Labu lom sita.
0: Labu. Nangi du ai koi lomi singa chi usito bigi wani ne. Ha. Labu se pungang mang halage haibne ba.
1: Pangang ngang na bhai dunida u khara tharam basina tungda phani asi phau dang hai jaramge.
2: 마시
3: 아이 컨저. 한비로 한비로. 마얌 한비로. 아이 컨저.
0: 마퉁도 끄떠르 디고. 난 나한테 개 썰어 가고.
3: 야래 야래 야래.
0: 봐봐.
3: 야래 야래.
0: 너도 끄떠르 나한테 썰어.
3: 마얌 한비로 마얌 한비로. 수험 씨. 마 펌마마다 아이 우자 그래.

0: 나를 짱라파 리와리군 토나휘 난들리군 코이코이나
1: ꯂꯝꯗꯝ ꯑꯁꯤꯗ ꯄꯣꯛꯈꯤ ꯃꯁꯛ ꯅꯥꯏꯕ ꯑꯀꯟ ꯑꯊꯧꯗꯒꯤ ꯍꯧꯔꯒ ꯑꯊꯣꯠꯄ ꯑꯏꯪꯕ ꯖꯒꯣꯏ ꯏꯁꯩ ꯂꯤꯂꯥ ꯗ꯭ꯔꯃꯥꯗ ꯀꯠꯊꯣꯛꯈꯤꯕ ꯁꯛꯅꯥꯏꯕ ꯀꯌꯥ, ꯈꯨꯠꯇ ꯈꯣꯔꯖꯩ ꯄꯥꯏꯗꯨꯅ ꯈꯣꯔꯤ ꯂꯥꯡꯈꯤꯕ ꯑꯏꯕ ꯀꯌꯥꯅ ꯏꯔꯝꯈꯤ ꯄꯨꯋꯥꯔꯤꯒꯤ ꯋꯥꯔꯤꯁꯤꯡ ꯂꯥꯔꯣꯜ ꯅꯥꯏꯅ ꯇꯨꯡꯒꯤ ꯃꯤꯔꯣꯜꯒꯤꯗꯃꯛ꯫